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7월 초 1회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CJ14기 정협상무위원회는 제15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8월 17일 도나시는 부원연동 2026년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8월 18일 시제14기 정협상무위원회는 제15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정협 당조석이 려수생, 부조석 류경생, 계괭군, 양학군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시정협 부조석 류경생이 사유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정협 14기 15차 상무위원회 회의의정. 첫째,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문장, 건강중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둘째, 도시정밀화관리사업 정황을 청취하고 협상했습니다. 셋째, 퇴역군인 사무사업 정황을 청취하고 협상했습니다. 넷째, 시정협 상반년 사업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다섯째, 도나시 농촌생활쓰레기 처리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육정산 문화관광구 발전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토론했습니다. 여섯째, 시정협 제안판공실 부주임 직위 임직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일곱째, 정협위원 조정 사항을 토론하고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상술한 의제를 심의하고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14기 시정협이 직능을 리행하는 마지막 해로 본기 정협의 각항 사업을 원만히 완성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당전 가장 중요한 사업 임무입니다. 전체 정협위원들은 시종 일관된 사업 태도를 유지하고 일터 책임을 견결히 리행하며

실속 있는 사업 작품을 고수하고 각각 사업을 참답게 잘해 실제 행동으로 본기 종협 사업을 원만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바꿈 사업은 전시 정치 생활 중에 대사일 뿐만 아니라 시정협의 당장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입니다. 정협위원들은 조정적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솔선수범하며 시당위와 시정협 당조의 포치와 요구를 견결히 관찰하고 사상 인도와 공동인식 응집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함으로써 각계 위원들의 사상을 통일시켜 기바꿈 전반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나시 투자 유치 사업은 시종 전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상 수량과 규모 방면도 성과가 아주 뚜렷하며 시정협에서 앞장서 유치한 대상도 주시 두 상급 부문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정협위원들은 계속해 자신의 업종 자원이 풍부하고 인맥 경로가 많으며 접촉면이 넓은 우세를 발휘해 주동적으로 투자 유치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 유치 단서를 발굴하며 대상의 낙찰을 조력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위원들의 자원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난관을 공략하는 자태로 도나시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8월 17일 도나시는 부원연동 2026년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부원연동 및 법치정부 건설 성과를 전면 총화하고 당장 존재하는 부족점을 깊이 분석했으며 올 중점 사업 임무를 전면 포치해 도나 경제사회 가속화 발전을 위해 법치 장벽을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국장인 왕기, 시민법원 부원장이며 대리원장인 모룡강, 시민검찰원 검찰장 장양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도 전시 부원연동과 법치정부 건설 총체 정황을 통보하고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시농업농촌국 책임자가 본직 사업과 결부해 태도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모룡강, 장양이 각기 부원연동 심화, 모순 예방조회 등 사업에 대해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 장경영은 지난 1년간 전시 부원연동 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하고 나서 각 부문과 법원, 검찰원의 협조 배합하에 전시 행정 논쟁 조회, 행정집법 규범화, 법치화, 경영환경 건설 등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됐는데 이에 힘입어 도나시 부원연동 사업은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장경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부원연동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하는데 경영환경, 농업농촌, 금융위험 등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춰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소 원도 관리를 참답게 잘해야 하는데 사업 중점을 사전 예방 단계로 앞당기고 행정 논쟁 다원화 소회 기재를 건립하며 군중들의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각종 민생 관련 모순 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해 행정 논쟁의 실질성적인 조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시와 정치 협상, 사법 건의 귀환 등 사업 기재를 완벽화해야 하는데 각 부문의 사업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하고 부문과 법원, 검찰원의 소통 연계를 강화하며 사업 함력을 응집해 부원 연동의 실제 성과로 법치 정부 건설이 깊이 있고도 실속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왕기가 회의를 사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회의 참가 단위는 이번 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체득해 부원연동 각항 임무를 실처에 확실하게 시달해야 합니다. 책임과 담당을 강화하고 사업 요구와 대조하며 의법 행정 부족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 행위를 규범화하며 원두로부터 행정 논쟁을 줄여야 합니다.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부원연동 사업의 사후처리 사업 방식을 원두관리에까지 연장시키고 행정과 사법의 쌍방향 연결을 강화해 위험 예판과 모순 조회 능력을 제고하고 제도 우세를 관리 능률로 확실히 전환시켜 전시 부원연동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8월에 들어선 이래 도나시는 도시 배수 관도망 시설 건설 대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 민생 공정은 도시 배수 시설의 단점에 초점을 맞춰 승급 개조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이 완공되면 도시구역 배수 능력과 침수 방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 도시 거주 환경을 1층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부거리 서안로 개조 현장에 들어서니 시공 구역에 규범적으로 설치된 가림막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는 대형 기계들이 한창 바쁘게 도로면 파손 작업을 진행하고 시공 일꾼들도 동보적으로 가통 정리와 배관 설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각 작업 절차들은 빈틈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현장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촌건설민생공사인 이번 배수시설 건설과 침수취약지점 정돈 복사 범위는 서안로, 한장거리, 남안로, 단결로, 회통로, 강복골목, 인쇄골목, 장홍로, 장안로, 학부거리 등 여러 도시 주요 간선도로인데 동보적으로 회통로, 강복골목, 인쇄골목, 장홍로, 장안로, 학부거리 등 주변의 침수취약지점에 대해 관도 도망 승급을 진행해 도시구역의 주차간 도로 배수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실현하게 됩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개조는 전부 빗물 오수 분리 건설 모식을 채용했는데 개조가 완성되면 빗물은 관도망을 통해 직접 강에 흘러들고 오수는 전문 관도망을 통해 통일적으로 오수처리장에 흘러가 집중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낡은 관도망의 전면 갱신과 침수 취약 지점에 대한 계통적인 정돈을 통해 원두로부터 도시구역 배수 능력과 홍수 방지 능력을 제고해 장마철 도로 침수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도시 수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출행 체험과 거주지를 확실히 제고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 시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각 도로 구간의 시공 진도를 면밀히 주시하며 안전 생산과 공사 질량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하고 도시 공능의 부족점을 부단히 보완하며 도시 종합 수용 능력을 제고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됩니다. 도난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배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